0: 말로 된 것처럼 새벽거리와 짱범이 예바바들이 아마로 시절에 비하더니 가만히
1: 기차고라니
0: 당구 새벽거리
1: 아차버려
0: 아마라지
1: 너스는 거리 페리바
0: 예 벌이 거리
1: 아태기
0: 니꿈마수라 할아버지는 이 번질라 대빈과 먼디어레 걸러 니베드는 할아버지 버쳐버려 러이너 걸어 이
1: 바보는